0: 선생님.
1: 무슨 뜻? 11월 11일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